돈이 세디라 캠타가런스두카 티어도랄데 아니 아 아가시바니 아이졸레 제가 보안소 아니 헤이 아가시바니 아이졸레니 나르 사리레 미니 솜리팡아 아니 아 도나 조안 클리벨나 훈 일라오망아 우

선입견론 게 있도 아미 대설가 붙지 가부리 게연데 어속 어비고 말 알아서 비타 짝마 때 알아 있긴 해 선입에 대해서 뭔가 어속고 말 짝마 게 얘기 집에 얼어대 해랑 기토 있게 선입음